0: 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1: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홍준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은은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유격차가 커지고 건조

날씨가이어지고있는데요이런절기변화에맞춰우리몸상태를잘관리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특히가을과겨울철은독감유행고봉기로서기온이떨어짐에따라독감바이러스도점차활약기에진입합니다북경시질병예방통제부문은일전2026년부터2027년유행철북경시독감백신접종사업을9월상순에가동한다고소개했습니다질병예방통제국은독감백신은접종2주에서4주이후에보호성항체가형성되므로유행철이오기전에가능한빨리접종을완료할것을당부했습니다독감백신을접종하는것은독감을예방하는가장경제적이고효과적인방법입니다백신을접종하면인체에서특이성보호항체가생성되어발병위험을효과적으로낮추고중증입원및사망발생을크게줄일수있습니다북경시질병예방통제국은60세및이상노인6개월내지5세어린이만성질병환자면역력저하자등은감염후중증으로진행되기쉬워중증고위험군에해당한다고설명했습니다의무일꾼양로기구와복리원일꾼과위탁보육기구중소학교교직원과학생들은집단감염위험이비교적높으므로중점장소대상군에해당합니다북경시독감유행특성과군체감염위험을결합해질병예방통제부문은두부류의사람들이우선적으로독감백신을예약해접종할것을건의했습니다그렇다면독감백신은몇년접종해야할까요언제접종하는것이좋을까요전문가는올해독감백신에포함된균주3종이지난해에비해변경됐으며우리나라독감유행특성을고려할때매년9월에서10월사이에접종을완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권장했습니다전문가에따르면독감백신을접종한후생성된보호항체수치는시간이지남에따라점차감소한다고합니다독감백신접종후의보호효과는일반적으로6개월에서8개월정도지속됩니다독감바이러스가큰변이를일으키지않더라도전년도에접종된독감백신의보호효과는감소하게됩니다독감백신을접종한다고해서바로보호효과가생기는것은아니며보통접종후2주에서4주가지나야보호수준의항체가형성됩니다따라서더나은보호를위해해당지역의유행시즌이오기전에접종을완료할것을권장합니다우리나라독감유행특성을종합해보면매년9월에서10월사이에접종을완료하는것이좋습니다이기간에접종을완료하지못했더라도유행시즌전체기간중언제든지접종할수있습니다특히노인과어린이만성질환환자등독감중증유형군체는백신을접종함으로써향후닥칠수있는감염위험에든든한면역방어막을형성할수있습니다

수변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수변해지고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심신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감성과 정서를 조절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불안하며 소소한 감정을 쉽게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심리상태는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기분이 좋으면 신체 저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리상태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에는 쉽게 간과하는 건강 위험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각종 알레르기인데요. 특히 북방 지역의 특성상 가을 알레르기는 증상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8월 하순부터 많은 사람들이 눈 가려움, 콧물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일 수 있으며 그 배후의 원인은 공기 속에 떠 있는 보이지 않는 잡초 꽃가루입니다. 우리나라 북방에서 가을철 꽃가루 알레르기 개는 주로 네 가지 잡초에서 비롯됩니다. 국화과, 쑥속, 돼지풀속, 대마과, 토끼풀, 나라향, 비름과, 회록색 비름, 화봉과, 갯꼬리풀 등.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는 눈 가려움증, 코 가려움증, 재채기, 콧물 등 상도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가을철 잡초 꽃가루 알레르기의 증상은 아래로 내려가 하도기를 침범하기 쉽고 심하면 천식을 유발할 수 있어 증상이 더 완고하며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을철 꽃가루 알레르기가 봄철보다 왜 더 심할까요? 가을철 알레르기는 봄철과 조금 다르며 일부 사람들은 봄철보다 증상이 더 심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과 가을 꽃가루철은 7월에서 9월에 집중되며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가장 많습니다. 그중 경진기, 내몽골, 하북, 선서, 영하 등지가 다발 지역입니다. 가을철 꽃가루는 대부분 잡초에서 비롯되며 특히 쑥속, 질경이과, 비름과, 망초 등은 알갱이가 작고 건조해 공중에 쉽게 떠다니므로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봄철 꽃가루 농도가 가을보다 높을 수 있지만 가을 꽃가루의 감작성이 더 강합니다. 쑥꽃가루는 중요한 감작원 중 하나로 일반 사람들은 소량의 쑥꽃가루만 접촉해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을철 아침 이슬이나 비 온 뒤 남은 습기, 낙엽과 부패한 식생은 곰팡이 번식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곰팡이 포자와 접촉하거나 이를 흡입하면 알레르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공기가 건조하고 자외선도 강해 피부에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장벽 기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근성습진과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다수 발생합니다. 이외에 가을철은 실내 알레르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는 주로 환기가 부족하여 실내의 집 먼지 진드기와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고 그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하기 쉽습니다. 봄철 알레르기 반응과 비교할 때 가을철에는 꽃이 피고 풀이 많은 곳을 피하고 외출 시 보호를 강화하는 것 외에 실내 제습을 강화하고 욕실, 주방 등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곳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보습 제품 사용을 통해 건조함으로 인해 악화되는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해야 합니다. 수도 이과대학 부속 북경세계단병원 변태반응센터 주임 왕학연은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거주지역의 꽃가루 농도를 주의해야 하며 꽃가루가 퍼지기 1, 2주 전에 예방적으로 약을 사용하면 꽃가루 절정기에 심한 증상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유교차가 큰 가을에는 독감 예방 백신 접종을 서두르시고 기혈과 진액을 아끼는 양생 습관을 꾸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잡초 꽃가루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알레르기에 유의하며 외출 시 적절한 보호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원한 가을을 건강하고 편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홍련이었습니다. 여기는 더나시 6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